지금까지 말리채 너구 어지러워지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니 우체우누 어 별어지서워 나나브라브라 나나브라브라 다시브라카사 나나 원브랭예 원브랭예 베디히니 워야무 베나트파야무에 나나 카사와이 카사와이